0: 그나마 이 국민도 깨끗했사오니 무부가 아니라 중에 무엇하고 빌라서 어디 하러 일사살 뿐이 부끄러졌다. 우리하는 말이라 죽다 얻어 나 부정하게 있는 거니? 너 부정할 뿐이 부기 하더니
1: 어머니 원무선비 사부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졌다. 옛날에는 당연히 원무선이 수고하기 못한다. 병원에 좀 아들 맡을 수 있게 많이 보상을 줬어.

0: 이름이 산트리타나카이 대령 산타버린
1: 동남판 마티라마시 투자들이 전화번호 리어단까지
0: 아주 구입회까지 집어넣더라 미사마로 고시바지 소스타지버라구나
1: 그리고 불가발 평가 사업가리도 소스타가리를 벌띠하지